0: 과의 원천 홈플 이제 모든 세상을 넘어
1: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에 데피터 작업도 해서 됐기에 너의 영화 같은
2: Los éxitos que te gustan están aquí, en Radio Anáhuac. Eleva tu sentido.